아내들 떠고란 이런 얘네 이슬인디언 메론 안 나네네 메고나야 아야 그러고 이런 나라다 이언 메우리 FM 89.9 와부이 메덴 와데 미니스 인가이 미인나와 게 와부이 메덴 와데 미니스 미니 메우원 자는 라바키 아 이미나 배우노 와나 거임 그야는 자는 다이나 예리 다리기 때 다가 메우리 나 거임 나난데 때임에 또 넘어오람 그야 거러니 이라면 배움 때가 메이야니 메이암 Kuyane kwa kata isi rana pa maisi rana kuna pa mayu wa yu meuri FM na te ime tuan pun waki na kumere itan nara. Ara uo uo na kuim nana tameruan te tapakan taya yu. Sina waki na kuan menga te isi kumere tapi korai kai muina. Sina kameurang kanen te takuna ni pisi ata korana.

맨 남광우라네. 김어도 왔네, 맨데. 답은 뭐, 그래, 데미세. 아래, 앙아, 얘네, 빼, 뽀뽀부터 가간, 원, 남가다, 이리게, 유연, 메우리, FM. 인데, 따이, 아라따이, 뭔가, 이, 워비, 메토, 원, 데미니스, 멘, 야와, 이수, 맨 남답은, 공우라, 메이, 나테, 메토, 번, 레이타, 나고. 아라, 워, 워, 나고, 임, 나간데, 다, 메로, 안데, 다, 이리게, 유, 예이, 데, 다, 강, 아만데. 나라, 인터넷에 가 예의 때에 이름에 떠오르는 예의 있나고 난 그렇게 떠오르는 건 완전 뻥 예의 맹연 나네 가나로나 봐 외관 로이로이 게 예를 있을 거나 방간네 망아야 로나기 맹아 떠노와 땅 가나로나 봐 예의나 뱅거스 나래 있을 거나 봐 망아야 너는데 또먼 따이리기나 봐요 나이리 때라 하나 권 왔나 뭔가 따이리기 맹간네 옹으라 하나 권난 매우리 FM 아래번 가야 돼서 오웨이고 돼서 가고 그래이고 아메니카 광우라이고 나나 롱오롱오 아이가 아 봉하나 아와이가 메네나이 뿌김 남다이 농오라 지나간 데도 와레 도끼 가오리아다 메꾸나나